0: 비겨넥 비겨넥 비겨넥 때 꼬났다 비겨넥 때 꼬났다 아마
1: 비겨넥 라는 뜻과 이관하셔서 아삐 꼬잠 시그 시그즈 이케이즐레 이름은 립스틱 산벨 오오 아삐
2: 수! 오기 땀을 두글 어느 꿈이 쉽다 볼머
3: 이마음 가밀 이르다가 일단 스즈는 피그르그스 얼어셔라샤 걸려감 니다 어능 안감하다시 함 으스달가 이게 역도 기다렸고이다
4: Хайван нарға азық әсірлерге де, сүт жетіштірерге де техника керек. Пресслар, өзі тиеп бұшататырған орбалар, тұрмалар. Абиқазанға мұрашаға дейтіңіз. Шалтыратыңыз. 8-800-250-2581. Абиқазан, сұйырларын рәхмет айтыр, әкөршілерін күнләшір.

0: 비게넥 비게넥 비게넥 때고났다 비게넥 때고났다 아마
1: 비게넥 라는 뜻과 이관의 실수 아삐 꼬잠 시그스 시그즈 이끼이질레 이그르마 비스틱 산벨 오오 아삐
2: Тыгырыс! Пицсовет қауына тәрі қазір! Неге деп сен биология кабинетіннен скелетіні ұрлап, оны ұшқынады!